0: 예.
1: 안디, 마, 이거 엔디서 만든 마, 저거 봤어.
0: 디, 테만궁.
1: 이야.
0: 마 에르네스 나 봐.
1: 이야, 이야, 마 에르네스.
0: 예.
1: 양바, 아루 아까, 우야유, 우루키 향기 고문다마.
0: 응응.
1: 바베이.
0: 예.
1: 바디 산도서, 단. Itu kamu nato indro yang dikasih.
0: Oke.
1: Dan semuanya mas.
0: Terima kasih Bu Tuti. Sami-sami sehat selalu Bu Tuti. Oke. Lian Friendly kasih putih. Sudah diamankan ini Bu Tuti ya. Kembali lagi dibuka di 580333 atau di 0811271119.